0: 엑스플로한테 오래 갔어요.
1: 누구?
0: 이랬던데. 우리 엄마 밥해 먹어서 아니 밥 먹을 수가 아니 밥 먹을 수가 없어 아니 밥 먹을 수도. 그리고 엄마 밥 먹으라고.